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홍늘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상혁 작가의 버릴 줄 알아야, 리성비 시인의 해랑강 물결, 도망강 뻐꾹새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김상혁. 와이프는 무엇이나 버리기를 좋아한다. 몇번 입지 않은 옷도 조금만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 남에게 훌훌 줘버리는가 하면 가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통에 아무 미련 없이 훌

후훌퍼린다. 쓸만한 가구도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역시 헌 것이라고 아내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운명을 면치 못한다. 반면 나는 어머니를 닮아 그런지 버리기 아까워하고 뭐나 아내가 버릴까봐 슬슬 치우거나 건사해두곤 했다.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수많은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엮기도 했다. 어느 날 와이프는 내가 쓰는 사무상과 이자가 나갔다고 눈에 거슬려 하면서 훌 버리려고 했다. 나는 쓸만한 것을 왜 버리겠는가고 아내 손에서 이자를 빼앗다시피 하면서 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집에 빈틈을 타서 사람을 데려다가 사무상과 이자를 내다 버리고야 말았다. 이번에 새 집에 이사하면서 나와 아내는 가구를 두고 이견 충돌을 면치 못했다. 와이프는 선수를 쳤다. 쓰던 가정 기물은 몽땅 버리고 새 집에 간다고 정중하게 안면 고시를 했다. 나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침대, 책장, 사무장, 소파만은 가지고 이사 가자고 했다. 그러나 와이프는 새 집에 왜 낡은 가구를 가져가겠는가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다. 나는 너무나도 한심해 억이 막혔다. 아니 여보, 냉장고는 이태전에 백화상점에서 16,000여 원 주고 산게 아니오. 새 냉장고나 다름없는데 쓸만한 걸왜 버리겠소? 저 텔레비전은 아들이 만여 원 주고 사서 그 머나먼 호주에서 붙여보낸 삼성표인데. 그러나 아내 말은 더 가관이었다. 여보세요, 낡은 걸 버리지 않고서야 어찌 새것이 차려질 수 있습니까? 몽땅 훌훌 버리시고 새 집에 이사 갑시다. 와이프는 끝내 자기 주견대로 쓰던 가구를 몽땅 원집에 두거나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 냉장고와 텔레비전, 침대, 소파를 사다가 새 집에 척척 들여놓았다. 새 가구로 장식된 새 집은 참말로 황홀하게 눈부실 정도로 새롭게 장식되었다. 알른알른한 새 집에서 사니 나도 새 사람이 된것 같고 우리 부부도 새 부부로 된 기분으로 살게 되었다. 낡은 가구들은 우리 원집을 산 부부, 새 집살이를 하던 부부들한테 주고 보니 실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었다. 와이프와는 정반대로 옛날부터 가난했고 어렵게 살아오신 나의 어머님은 무엇이나 버리기 아까워하셨다. 어머니는 쌀떡과 물떡은 꼴딱꼴딱 채워놓고 살고 가구나 그릇은 낡아도 마쓰거나 버리지 말고 뺑뺑 돌려놓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늘 나를 타이르곤 하셨다. 하여 어머님은 집에 물건을 마사지지 않는 한 내다 버리는 습관이 없으셨다. 고려 령감처럼 몇 푼어치도 안 되는 잡동사니들을 온 집안 가득 무져놓고 살아오셨다. 60여 년 전에 마반산에서 아버지가 가져왔다는 배돌, 어머님이 60여 년 전에 시집 오실 외할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괴와 나무 함지 등 골동품들을 다 보관하시면서 장장 92년 세월을 살아오셨다. 물론 그런 골동품들은 어머님에게는 지나온 이야기와 추억이 깃들어 있어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것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님은 그 좋은 어깨와 괴를 두고서도 침대 옆에 크고 작은 종이 함자에 어견지를 가득 넣어 무져놓고 사셨다. 또 여기저기에서 잡동사니들 두어다가 여기저기 쌓아두었다. 어머님의 집은 참말로 폐품 상점을 방불케 했다. 쓰레기 무지에 내다 버려도 주워갈 사람이 없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무져놓아 새 가구를 사다가 놓을 자리마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틈에 그 잡동사니를 몽땅 내다 버렸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까워서 내가 없을 때 하나하나 집으로 주워 오셨다. 어머님의 소비관념은 일조이석에 바꿀 수 없었다. 어느 잡지에서 나는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나그네가 흔신짝, 효자손, 이빨 빠진 빗, 쓰레기통, 밀걸레, 명당 빗자루 등을 가득 넣은 대바구니를 구부정한 잔등에 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걸어간다. 그 만화 설명문도 퍽 인상이 깊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버릴 줄 모르기 때문.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말로 천리가 있는 만화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건사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낡은 것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밑굽이 빠진 항아리처럼 버리기만 하고 건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정말 와이프의 말처럼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것이 생기지 않는다.
낡은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넣을 자리마저 없게 된다. 낡은 것을 깨끗이 버리면 기분도 홀가분하고 새 것을 바꿨으면 그만큼 기분도 새로워지게 된다. 물건과 환경이 새로워지면 사람도 자연히 새로워지게 되며 낡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추구를 하게 되고 분발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낡은 물건을 버릴 듯이 깊게 묵은 사상관념, 낡은 인식과 가치관을 말끔히 버려야 한다. 자질구레한 일을 마음에 넣고 끙끙거리지 말고 머리도 마음도 비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새 사상과 새 관념, 새 의식과 새 가치관을 받아들여 새 시대에 맞는 참진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

계속해 리성빈 시인의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해랑강 물결, 리성빈. 산새 울음소리 녹인 새벽 바람에 해랑강 물결이 깨어나네. 살결 고운 몸매에 색동옷 두르시고 사뿐사뿐 비암산 지나 모아산에 이르시네. 조잘조잘 주절주절 흘러 흐르는 해랑강. 그대 말씨도 목청도 가야금 소리런가. 앞가슴에 코스모스 꽃 물결을 띄우

고 굽이 굽이 고이는 햇살 진수구슬 눈부셔라. 둥기당당 둥기당당 흥겨운 해란강. 그대 평강도 새선이고 가야금 소리처럼 산새들이 울부짖는 앞산 뒷산에 그림 같은 해랑강 맑고 또 고우셔라. 둥기당당 둥기당당 흥겨겨운 물결이 평강벌과 새선이벌 감도라 적시네. 산새들이 노랫소리 멈추고 해가 저물어도 해랑강 물결은 굽이굽이 흘러가네. 조살조살 두절두절 그대 말씨와 멍청이 별 많은 하늘 동이 트는 새벽까지 여울려 남아있네. 두만강 뻐국새 리성비 얼음 풀린 두만강 물 출렁이며 흐르는데 봄빛이 쏟아지는 강량 안에 진달래꽃 살구꽃 만발하는데 강 이쪽에서 강 저쪽에서 뻐국새 우네 목매여 우네 해 뜨는 아침에 우네 달 뜨는 저녁에 우네 저물녘 물안개 피어오르면 그 울음소리 더 깊어지는가. 세월이 흘러가도 강물은 기억하고 이 땅의 바람 속에 사연은 살아있네. 뻐국새 사연 올해도 이어지네. 뻐국새 사연 가슴에 맺혀오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김상혁 작가의 버릴 줄 알아야, 리성비 시인의 해랑강 물결, 두만강 뻐국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융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一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